0: for life in the country.
1: Today, I'm afraid of water.
2: Bonsoir, nous sommes tous les deux avec Charlotte et Baptiste en direct de Aix-en-Provence. Et nous sommes en France, effectivement. Et donc on vous fait un petit bonjour.
3: Future Voices.
4: The future has been here forever.
5: 나 갑자기 깨달았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. 사실 나는 모두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야.
6: 'Ölümden korkuyorum.